0: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십시오.
1: The internet says hits for all.
2: Your classic hits.
1: And today's hits. All hits 24. Double play.
2: Double play.
1: Fresh first.